안녕. 지금 100.2 바하나 FM 들떠 있다. Ladies and gentlemen, introducing for the first time. 바하나 FM 너무너무너무 좋아.